0: 98.5
1: 2000 FM.
2: Business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3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 2000 FM.
1: Գերոփիմն 생각보다 알아채기 어렵습니다. 괴롭힘은 아이들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. 괴롭힘을 알아채고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. Let's stop bullying.gov